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정년을 맞은 후에 남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속한 조직과 직위만으로도 존경을 받고 필요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는데, 은퇴를 하면 소속이 사라지고 나를 원하는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배움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움의 기쁨은 삶을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기 때문이다.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의 눈빛은 항상 반짝이고 허무함이나 고독은 찾아볼 수 없다. 일본 메이지 대학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책 내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can make it. I know you can. No matter what.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15번째 절기인 백로입니다. 말 그대로 밤기온이 내려가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모습에서 유래한 절기라고 해요.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계절. 하늘은 높고 맑고 아침 공기는 서늘한데요. 오늘 뉴스를 보면 세상은 전혀 다른 날씨입니다. 전쟁 소식, 홍수 소식. 어디선가 오늘도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청명한데 세상은 왜 이렇게 흐린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데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그 질서를 자꾸 거스르는 건 아닐까 싶어요.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절기는 제때 찾아오는데 인간의 탐욕은 계절을 모릅니다. 백로의 청명한 하늘 아래 세상을 위해 잠시 마음과 두 손을 모으며 찬양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곡은 미국의 교회 음악 작곡가 데이비드 슈어벨의 곡 Let Your Gentleness Be Known, 알게 하소서 주님을 준비했어요. 이 곡은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의 온유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찬양입니다. 이상길이 지휘하는 안양시립합창단의 연주로 듣고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배다혜의 목소리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를 바탕으로 만든 찬양 I will wait for you 테린 하브리지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알게 하소서 주님 안양시립합창단의 연주로 찬송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배다해의 목소리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 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주님, 마라나타님, 하하호호님, 멋쟁이님, 황동현님, 외로운 늑대님, 아로아님, 보라제비꾼님,

홍화님, 마라나타님, 감셋3cm님, 전야곱님, 이은주님, 보라미님, 파리가제트님, 삼바다님, 신영규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가을가을한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김숙희님이 전주찬 시작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블루딱따구리님이 이젠 완연한 가을입니다. 진아님이 가을 햇살이 너무 따사로운 인천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아스농구님이 제법 서늘한 날씨 감기 조심하셔요. 아침 저녁으로 진짜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보혜사님이 무더위라는 사슬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키리님이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 기다리며 방송 들어요. 승객 여성분이요. 교회는 안 가도 찬송가 듣는 거 좋아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승객분들께도 마음의 평안히 찬양 들으시면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로라고 말씀드렸더니 송미영 집사님이요. 또 이렇게 백로에 대한 이야기 찾아서 남겨주셨어요. 9월에 든 백로는 계절이 빨라 참외나 오이가 잘 된다고 전해지며 이날에는 벌초를 시작하고 고된 여름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할 때까지 잠시 일손을 쉬는 때라고. 그래서 부녀자들이 친정집을 가기도 했다. 이렇게 또 정보도 남겨주셨네요. 백로의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스코틀랜드 출신의 찬송 작가이자 목회자인 제임스 맥베스 베인이 작곡한 선율 브라더스 제임스 에어의 시편 23편을 가사로 만든 찬양 The Lord'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케임브리지 킹스 컬리지 콰이어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웨일스 전통 선율 아르 히더 노스, 밤이 지나도록의 찬송 가사를 붙인 곡 God Who Made the Earth and Heaven,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메리칸 레퍼토리 싱어즈의 연주로 준비했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어둠과 빛을 만드신 주님, 일할 낮을 주시고 쉬는 밤을 주셨나이다. 주의 천사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자비로 단잠을 내려주시며 거룩한 꿈과 소망이 우리를 따르게 하소서. 밤이 지나도록. 어둠과 빛, 낮과 밤을 모두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기며 자비로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찬양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에파이노스의 연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The Rose My Shepherd, 케임브리지 킹스 컬리지 콰이어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God Who Made the Earth and Heaven, 아메리칸 레퍼토리 싱어즈의 연주였고요. 방금 들으신 피아노 연주곡, 에파이노스의 연주였습니다.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트리오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어려움 속에서 회복과 화평을 간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담은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시편 85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피난처 있으니 심형진이었고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조수진의 곡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조수아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추억님이 벌써 월요일 마무리하며 퇴근 준비하네요. 오늘도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고생 많으셨고요. 애슐리님은 여태 알타리 김치 담갔어요. 비싸지 않은 게 없어요. 마트 직원이 그래도 돼지고기가 제일 싸다는데 가격을 보니 싸지도 않아요. 그러게요.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곧 추석 명절인데 참 걱정이 될것 같아요. 4983번님이 지난 금요일에 집사람 생일, 오랜만에 네 식구 다 모여 생일 축하해주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이날 이때까지 보살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고급 화장품을 풀세트로 선물하셨네요. 아내분 정말 좋아하셨겠는데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마늘빵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내리사랑님이 이웃교회가 건축을 했는데요. 십자가랑 교회 간판하는 거 봉사하려고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네요. 같이 주문하러 원주 다녀와야 해요. 밤 늦어야 집에 올 듯하지만 무언가 도움이 되는 달

안트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와, 이웃교회에 정말 귀한 봉사를 하시는 내리사랑님 응원드립니다. 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십자가 그리고 교회 간판 무사히 공사 잘 마무리하시고요. 닭갈비 선물 보내드립니다. 송미영 집사님이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네팔 주민과 해외 거주 중인 분들, 실종과 사망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러 간 구호 민간 봉사자들, 안전과 그리고 우리 국민 9분 안전하게 구출해서 가족품으로 돌아오는 중보기도 드린다고 보내주셨어요. 기도문을. 아멘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할수 있는 건그 자리에서 잠깐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9943번님이 사랑하는 천산교회 모교 전도팀과 듣고 싶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성경 필사하는 천산교회 멋진 교회라면서 필사전을 교회에서 했나 봐요. 와, 너무너무 멋진 교회네요. 이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가을의 맑은 하늘 아래 오늘도 어딘가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격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힘겨운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전쟁으로, 대홍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와 회복이 찾아오기를 힘써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봤습니다. 지도자들이 평화의 길로 나서기를 간구하는 기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1: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영육간에 건강합시다라는 덕담 많이 하잖아요. 중보기도도 또 서로 해주기도 하는데 맞아. 가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기딸린다.

0: 명발이 필요한데. 영발과 깃발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1: 그 사실 20, 30대는 그 깃발린다는 단어조차 몰랐죠. 항상 기축만, 그러니까. 영축만 이랬는데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보니까 6이 0을 지배하고 있어요.
2: 아. 진짜 완전 공감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정신력 가지고 체력을 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0도 점점 쇠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0: 네, 새아이에게 시달리면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1: 군생활하는 느낌이 가끔 들어요. 네.
3: 아니, 그런데 기력은 눈치라도 채죠. 이 영빨 딸리는 거는 바쁘게 살다 보면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영빨이 딸리는 건가?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조금 말씀을 조금 잘 안 읽는다거나 혹은 예배를 조금 소홀히 드린다거나 그럴 때 조금 영빨이 딸리는 것 같더라고요.
4: 이 영이랑 6이 하나 거죠? 그쵸, 목사님들. 그리고 이게 이 영과 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 같은데, 왜 한쪽으로 기울 때도 있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엔 두 개가 다 동시에 다 소진되기도 하거든요.
1: 우리 다 그랬다.
4: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죠?
0: 소진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언제나.
5: 40 넘어서 소진되면 되겠습니까?
0: 분발하세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예, 뭐 이 사실 끊임없이 움직이면 된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1: 네. 소진 안 되게.
5: 제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0: 언제나 방송도 뛰어오시고. 예.
6: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영과 육이 조화가 되기를.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올포원. 올 방송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0: 네. 네.
6: 소진될 뻔했어.
7: 네, 뭐 역시 이 문제도 어떤 하나가 지배하거나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또 동시에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또 나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0: 오늘 좀 많이 지쳐 계신 분들 보신다면 좀 충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로 영빨이냐 깃발이냐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부터 좀 짚어보러 갈 텐데요. 김관선 목사님 설교부터 차근차근 챙겨 듣도록 하죠.
5: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왜 맨날 뛰어다녀요? 네. 그렇게 물어요. 제가 강단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몇 계단이지만 뛰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느 날 걸어 올라가 봤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그랬더니 피드백.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사실 또 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따라주면 못 뛰잖아요.
4: 그쵸.
5: 근데 목사로서 강단에 올라가는 게 너무 신나고 그리고 그 신나는 일이 또 몸이 뒷받침되니까 또 행복하게 사역하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여름 방학이 되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개회예배 갔다 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생각하니까 장염이 심한 상태였어요. 꼼짝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한테 연락해서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안 나요. 계속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 성경학교가 길었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밥도 못 먹으면서 아프면서 다녔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 그게 너무 기뻐서 성경학교 가는 게 즐겁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육신의 이 약함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그걸 견뎌냈고 그리고 드디어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잘 나왔다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동들 안 받습니다만 성경은 몸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바울사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산제사는 몸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모든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 우리의 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몸으로 오셨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 서신에 보면 가장 오래된 이단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몸으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 이원론 사상은 몸은 더러운 것, 로고스, 영, 이거는 고상한 것, 그렇게 믿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오실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부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오래된 이단이고, 이런 이원론적 사고는 한국교회 안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몸을 잘못된 판단 가지고 잘 가꾸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늘 건강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에서 밝혀주고 있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고쳐주세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바울사도가 몸까지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답을 차라리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답을 안 해주셨으면 언젠가 낫겠지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 텐데 확실하게 못을 박아요. 그냥 살아라. 그냥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할 때가 꼭 강함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몸까지 건강했으면 얼마나 교만할까. 그리고 육신이 강해서 나는 일할 것처럼 착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으면 나는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아이고 오늘도 숨쉬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그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금식하신 것이 몇 번인지 혹시 아세요? 금식
1: 한 번
0: 몇 번쯤 될까요?
1: 금식
0: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한 것으로 되어 있죠. 사실 뭐 그거 흉내내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는 잘 먹으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식한 사건보다는요, 예수님이 잡수고 먹인 사건이 성경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금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지막 세레모니였어요. 그걸 우리가 기념해서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몸이 있고 뼈가 있다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영은 먹지 못하지만 난 먹지 않니, 이걸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몸이 강건하면 우리의 영도 더불어 힘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몸이 혹시 약해도 영적으로 강건하면 이 몸의 약함도 이길 수 있다. 제가 병에 걸려보니까 이렇게 수술을 받고 이렇게 큰 수술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느낀 것은, 영적으로 강건하니까요 몸의 아픔이나 또 몸에 병이 온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몸은 영이 깃드는 건강한 집이어야 하고, 그리고 몸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영이 건강해서 이 몸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면 영빨과 깃발이 잘 조화를 이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복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영적 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균형을 잘 이루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 맺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 아멘, 아멘.
3: 네, 오늘 제목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영빨.

그게 이제 영, 한자로 쓰면 영영자에다가 발현할 발자를 씁니다. 영이 나타나는 거. 성경에 보면 가장 영빨이 셌던 사람 많이 나오겠지만 최초로 나온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성경에서 최초로 안수기도로 치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게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모든 성에 있는 태가 다친 여자들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치료해 버리십니다. 성경 최초의 선지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하나님이 친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의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영빨이 있는 사람이면서 또 오늘 주제인 영빨 깃발이 다 조화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100살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 육신이 그냥 따라서 영빨 깃발이 회복되는 사라, 그 아브라함은 동정녀가 아니죠. 정말 부부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은 100살의 진짜 영빨 깃발이 다 살아난 대표적이죠. 자, 그러면 갈대아우르 땅에서 이제 전생에 하면 우상집 아들로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영빨 있고 깃발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갑자기 누구한테 안수기도 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신자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이를 성경에서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75세였더라. 그리고 86세 사라의 말을 잘못 들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더라. 그리고 침묵 기간이 끝나고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할례 언약을 맺으셨더라. 100세 이삭을 낳았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친절하게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어느 선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선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집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보이느냐, 이삭도 그 얘기 들었고 요셉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믿지 않는 자들 눈에도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영빨 있는 기독교인이 되니, 이런 말을 듣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아브라함도 불평도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욥도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덤비긴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서는 깃발까지도 좋아하는 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이 많이 써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거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혼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뭐 부인도 뺏기기도 하고 또 그냥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진짜 이런 일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영빨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 내 영의 생명,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 임마누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 어마어마한 파워가 와 계신, 그것이 우리의 육신까지 흘러가면 깃발도 세워지게 되고 또 뭐 부흥회라든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뭐 진짜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영의 은혜를 받았을, 말씀 듣고 영의 은혜를 받았을 뿐인데 육신의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그런 간증들 간간히 우리가 듣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운데 혼, 이 혼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마음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그 근원이란 말이 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세상적인 죄인의 혼에서 말씀과 일치되는 혼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영이 흘러서 육신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영의 은혜를 받았더니 정말 육신까지 회복이 되는 그러한 혼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제일 많이 우리 혼을 다루실 때 쓰는 방법이 혼은 혼나야 깨집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 혼 많이 납니다.

0: 성경에 다 혼납니다.
1: 맞았네.
0: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혼 많이 나셨죠? 네, 혼이 한번 나갔다 와야 네,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혼이 깨어진 그 변화된 혼을 통해서 영이 흘러가게 돼서 아까 목사님 바울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 바울이 막 가시라는 혼도 나고 그런 걸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니까 막 죽은 자도 일으켜버리고 막 사람들을 갖다 생명으로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나이가 지나감으로 해서 영빠리는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또 영이라는 것은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고 또 때로는 혼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빠리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또 혼날 때 아 내가 영빨 깃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이 방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들으시면 수지 맞는 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어떻게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냐 이런 말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빨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것이 우리 혼을 타고 흘러가 육신까지도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 저는 오늘 이게 영이냐 육이냐의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적인 명제로 참 대단히 실제적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셨듯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음을 내가 이제 알게 되는 또 영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앞에 두 목사님이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이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영지주의나 이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은 그 육은 그 영혼에 유폐된 어떤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 영혼만이 최고고 육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뭐니 뭐니 해도 육이 최고다. 그 사람의 영이 보이냐? 그 오늘날에 또 다른 영지주의의 또 변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영이 최고다. 육은 별게 아니다. 근데 지금은 육이 전부예요. 정말 사람들이 다 육적인 모습,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 고치기도 하고 매력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기 영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좀 정말 밸런스가 너무도 중요한데 그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사야 52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아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질고가 뭐냐면 몸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별 볼 일도 없고 그러나 그게 아픔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육과 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지배하고 따라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상호보완적이고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 둘로 다 지음받았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전도서에 그 솔로몬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고백이 참 놀라운데요. 그 전도서의 마지막이 세 때 인생의 three times 세 때를 얘기하는데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육체로 있었을 때 함부로 몸을 가지고 죄짓지 말아라. 두 번째 공과 날이 이르기 전에 노년이 됐을 때 이 말은 노년 때입니다. 노년의 때에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해라. 세 번째는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아직도 가야 할 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좀 예화를 들었는데 폴 트루엔이가 인생의 사계절에

책을 쓴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잠깐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인생의 시작인 봄, 푸르른 여름, 열매를 맺는 가을, 이제는 멈추고 부활을 기다리는 겨울. 어느 계절이 당신은 좋아하는 계절인가? 어느 계절이 더 좋고 어떤 계절은 슬퍼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의 계절 속에서 어느 계절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느 계절이 있든 젊었다고 우리가 또 이것이 좋고 나이가 들었다고 난 슬퍼하는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우리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표적인 이제 약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그 우리 고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오 목사님도 많은 지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번 후배들에게 이랬대요. 야, 그 바울도 아팠을 때 세 번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세 번이라는 게 세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그만큼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잖아요. 주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아파서 덕이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바울이 또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죠. 그러면 난 거네. 그러면 난 거네.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 약함 속에서 그 말씀이 많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구약에도 보면은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도 광야에서 로단나무 밑에서 내가 죽기를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보면 이렇게 약해요. 건강하고 싶지만 안 돼요. 이게 참 우리 인생이 또 아이러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이 약하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서 12장 10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인데 여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사람은 약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성령의 은혜는 약함을 유지하는 거구나.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의 사계절에서 우리에게 병도 주고 아픔도 주는 것은 멈추어서 나를 바라보렴.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거든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늙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물론 급작스러운 사고가 있겠지만 전제되는 보편적인 것은 늙어야 나이가 들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나이가 든다는 것, 육이 쇠한다는 것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하나님 설계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나이가 많은데도 막 젊은 척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그 안에 또 강함이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통과한 거죠. 그 어르신은 그 강한 것은 강한 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받아들이는 은혜거든요. 저도 저의 인생 속에 약함의 인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돌아보니 약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제가 없겠구나. 강한 적도 있지만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서 4장 16절. 제가 친구들하고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좀 아파야 돼. 목사가 건강하면 사고치더라. 목사는 많이 아파야 된다. 그래야지 교인들 마음도 알고 아픈 사람도 마음도 알고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아파야 돼.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히려 역설적인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지요. 어느 계절이든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때임을 고백합니다. 젊을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지만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설계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나이가 들어 연약할 때는 묵묵히 주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며

0: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인생의 계절에 한 가을쯤 온 것 같은데 어느 날 가을 단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풍이 참 아름다운데 봄에 꽃만큼 화려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단풍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단풍이 꽃하고 싸우려고 하면 되게 추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래 나이 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위안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예수님을 참 잘 아셨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네.
2: 저는 저기 우리 아나운서님이 꽃이랑 단풍 보시고 괜히 우셨다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1: 아닙니다. 울군요.
3: 네. 우셨군요.
2: 예. 아니 예수님도 왜 단풍이나 꽃 보면 젊으셨겠죠? 젊으셨으니까 울진 않으셨을 텐데 어쨌든 육신의 그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육신의 고통을 분명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은 육과 영을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그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니까 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도 막 운동하시고 막 근력 운동도 하시고 막 게임도 하시고 막 설교하러 올라가서 뛰어 올라가시고 막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해요, 목사님. 그런 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4: 네. 육신을 위한 예수님의 그 손길들이 참 자상하셨잖아요.
2: 그렇죠. 네.
4: 제자들의 그 약함도 이해해 주시고 사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그 참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네. 이게 결정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이해하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이해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배고플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배고픔 모자람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 주님. 저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그게 참 감사한
0: 네, 그 역시 그 히브리서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그 소마라고 하는 이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명확한 두 가지의 예수님의 본질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영이시지만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도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인생의 때를 다 만나시고 만지시는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그 인간의 물론 탐욕 때문에 그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아픔을 주님이 이미 아셨고 그 생명들이 알아가는 것을 야이로의 딸을 만지시고 또 노년까지는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모든 질병을 걸린 사람을 주님이 만지시고 이런 육의 연약함을 아셔서 인생의 모든 때마다 주님이 만지시고 그 인생의 때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이게 복음이 이렇게 놀랍구나.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육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즐거움 아픔을 아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정말 그래서 더 이 주제가 더 다가오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정말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 속에서 좀 더 답을 찾아본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육이 강하면 우리가 영도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그래서 더 영을 흐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깃발과 영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되는지 그 답을 좀 알고 싶단 말이죠.
3: 네. 육이냐 영이냐 창조주께 설계의 섭리를 엿듣고 싶은 질문 김관성 목사님께서 영적 강건함이 이 육적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음까지 뛰어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0: 건지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이 영이 육을 초월한다는 건가요?
1: 예수님도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도록 가르쳤어요. 마가복음이 굉장히 짧은 책인데 16장밖에 안 되지만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복음서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라는 게 3장, 6장에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딱 한 번 나오는 말씀. 얘들아 잠깐 쉬자. 아.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휴식을 명하세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제자들도 힘드니까 좀 휴식을 가자. 아마 그랬을 때 물장구도 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거룩하게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상상력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1: 예수님 막 웃고 제자들하고 농담도 하시고 뭐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잡수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몸 영이 육을 육의 약함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몸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이고 잘 먹이셨고 또 예수님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아, 나야 쎄 괜찮아 그러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나 정말 죽을 지경이야.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나 정말 죽을 지경이야.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아 가능하면 이거 안 당하면 안 될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왜냐하면 몸으로 겪으셔야 되니까 이걸 견디기 힘드셨던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좀 위로받지 않겠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좀 안쓰러운 게 뭐냐 하면 몸이 병났는데 마음까지 위축되신 분, 막 우울해지시는 분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정말 제게 설교하고서 천국 가시는 분이 계세요. 막 이제 곧 천국 가실 분이 목사님 나 이제 주님 앞에 간다고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고 가시는데 목사인 제게 야 천국이 반드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건강 감사한 일이지만 약할 때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극복해가고 또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육적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어서 조화를 잘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냐. 우리 세 분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3: 사람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게 또 어려운 게 이게 저희가 몸이 약해지는 거, 육이 이제 건강해지지 않는 거, 뭐 그런 걸 인정하는 건데 이 정찬영 목사님께서는 그게 바로 이 중년과 노년의 은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아프고 약한 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다 저희는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고 또 불로장생 소위 말하는 약간 그런 게 축복이 아닐까요?
4: 저는 이게 올포원이 좋은 게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주장이 아니고 이제 사실 공통적인 주제가 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또 다른 은혜가 또 있고 결국 이제 다른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정말 그 정말 영적인 강건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것 혹은 병이 든다는 것이 오히려 낫는 역사보다는 아픈 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낫는 것이 간증이고 신앙 고백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자꾸 역행하니까 문제거든요. 늙은 것을 힘들어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늙음에도 다 이유가 있고 병듦에도 이유가 있고 근데 이것을 자꾸 역행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건한 그 강건이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 어떤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꼭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고 아팠을 때 보지 못한 그 정말 내려올 때 보지 못한 꽃을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하는데 내려갈 때는 그 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사계절을 살면서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경험한다면 제가 오늘 이 주제가 맞으려고 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사실은 미국에 있는 우리 옛날 교우인데 참 신실한 분.

0: 그 루게릭에 걸렸어요. 그 루게릭은 1년, 2년 아니면은 3년 정도 보편적으로. 근데 이분 이제 그 타이밍이 온 거예요. 몸무게가 갑자기 막 10kg가 쫙 빠지고 갑자기 이제 누적된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게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겐 생명이 없습니까? 정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죽음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인정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올포원이 참 이렇게 명랑하고도 감사한 또 주제도 오면서도 또 진지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인생의 이게 실제구나. 그 죽음이란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고 병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것까지 이 믿음이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그 마지막에 눈물을 닦으시면서 아멘으로 그걸 화답하시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고선 가능하지 않구나. 믿음은 건강해서 살아내는 것만이 은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시간차로 오는 아픔과 죽음까지도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것이 블레싱이고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1: 중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연장되는 것 뿐이죠.
2: 네. 네. 예.
0: 반드시 죽죠. 예.
3: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영빨 있는 사람이 애초에 딱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닌 거네요.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2: 성숙해지는 거.
3: 저도 좀 영빨을 더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경 인물 중에도 굉장히 좋은 예로 들만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건우 목사님? 네.
4: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다음 날 갑자기 영적인 뭐 영빨 있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25년이 걸렸듯이.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요셉 같은 경우도 그 야곱의 진짜 총애를 받는 마마보이였잖아요. 마마보이였고 채색옷 혼자서 딱 이렇게 있고 형들하고 차별대우 받는 그 마마보이가 그냥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서 노예됐다가 모함받고 감옥 갔다가 그러더니 서른 살 즈음에 10대에서 그렇게 팔려갔던 그가 어느 날 바로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이런 얘기하죠. 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이 나라를 총리하라. 이름을 바꿔줘요. 사브낫 바네아. 이게 이집트 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죠. 어떻게 저 속에 신이 말을 하는 인간이 내 앞에 서 있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죠. 오랜 시간을 두고. 그래서 시편 150장 18, 19절에도 요셉의 발이 착고에 차이고 또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 쇠사슬에 묶인 몸이 이게 성경에 보면 기역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비싼 성경이라고 해서 3만원 이상만 3만원짜리 이상만 돼 있는데 거기 뭐 몸 밑에 쭉 내려오면 기역하고 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혼이
5: 혼이 매워
4: 혼난 거죠. 또 혼난 거죠. 이렇게
3: 혼.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고 그 병들고 또 죽는 그 인생 전반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설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앙인의 기력과 영성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 오늘 좀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이 좋은 롤 모델이 좀 돼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2: 그러니까요. 네. 네, 아까 우리 장찬영 목사님 마지막 말씀 때 그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씀 나누셨는데 이 목사님들은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루틴을 갖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하루도 안 뺍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다른 지방에 집회를 갔다 왔지만 그때도 반드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건강하다라고 말하질 않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게으를까 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28인치 이 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0: 안에서 생기는 일은 막자라는 생각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집회 갔다가 밤에 12시쯤 돌아와도 새벽 기도 반드시 해요. 네. 그거를 하는 것은 그걸 해야 내가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영적으로 힘이 있다, 그래서 난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몸이든 영이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래서 너무너무 적절하다. 내가 그러나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 관리하는 것은 내 책임이니까 몸도 내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그래서 그 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죠.
1: 한 20년 전에 제가 40 들어갈 때 전 뉴욕에 목회자 세미나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마치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 뉴욕 투어를 이제 해줬어요. 그 주최 측에서. 근데 버스에 제 옆에 우리나라 큰 대학병원 내과 의사가 앉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이제 40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나라 남자들이 40대 과로사로 제일 많이 죽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5분만 들으시면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남자가 나이가 40 들어가면 몸의 균형이 바뀐대요. 그때까지는 육신으로, 육신의 힘으로 다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밀어붙이면 되는데, 40 이후로는 마음도 그렇게 변하지만은 호르몬 자체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40 이상이 되면 지혜롭게 마음이 몸을 이끌어가도록 마음 관리에 더 이게 중요성을 두셔야 몸이 따라갑니다. 이걸 몰라서 많이 과로사로 돌아가시니까 제가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애를 쓰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과 의사 말이니까 목회자로 바꾸면 육신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강이 몸을 다스리게 하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이, 영빨이 몸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좀 파라다임이 바뀌는 나이가 그 나이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2: 역시 목사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전인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영과 육은 결코 따로 떼어놔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새벽에 운동도 하시고 당연히 새벽기도 또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로 가는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육을 함부로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믿음이 온다는 것은 내 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또 영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 그 필이 육이 강하면 영은 확실히 위축되거든요. 또 우리가 잘못하면 영적으로 가면 또 육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항상 사람은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인적인 차원에서 늘 생각한다면 건강한 믿음은 육도 또 날마다 새롭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또 운동도 하고 또 좋은 것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또 믿음도 생기고요. 영적으로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같이 가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말씀 묵상이라는 시간이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깨닫는 게,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는 준비하려고 말씀은 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제일 큰 문제구나. 내가 교인들에게 수없이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묵상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육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이런 과정이 너무 좋은 게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약하니까 멈추게 되고 그 전까지 멈춤이 없었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게 힘들어졌는데 일단 육이 연약해짐을 경험하니까 멈추게 되고 그 안에서 단순성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돌아봄의 은혜가 생기면서 아, 영과 육이란 것이 이렇게 참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삶의 동선도 좀 작아졌던 것 같고 그러면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반추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게 된 것 같고. 저도 이제 목회가 남은 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후배들이 더 많이 보이고 정말 제가 남은 인생은 남은

0: 목회 시간은 후배들을 세워주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만약 그걸 모른다면 계속 저는 제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이 또 늙음이라는 시간을 주고 은퇴라는 시점을 주니까 이것도 또 깨닫게 되는. 그 정말 영육의 부분들이 많은 삶의 시간 속에서 계속 많이 묵상되는 것 같습니다.
1: 아, 세상 방송에 보면 몸에 좋다는 거, 건강에 좋다는 거 소개하는 건 너무나 정보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영육간의 건강과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오늘 그걸 챙겨갈 수 있는 올포원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하면서 어떻게 좀 영과 육이 좀 새로워지셨어요?
2: 저는 뭐 결국엔 다 좋은 거다. 뭐 영이 강건한 것도 또 영이 강건해서 육이 뭐 쇠할 때도 혹은 뭐 그 반대 상황에서도 결국엔 다 좋은 거다.
0: 어느 계절이든.
2: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뭐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등산 얘기도 하시고 뭐 하셨을 때처럼 제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는 이제 제 열심으로 막 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제 지분이 있었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분들이 막 있었는데, 얘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 내 지분은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 것들이 보이고,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는 어떤 여유? 네, 멈춤으로 인해서 보이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뭔가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1: 두 분도 혹시 나눠주실 게?
3: 저는 그 국제시장 마지막 부분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그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잘 관리했다. 이 얘기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 시간에 문득 들었어요.
1: 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들 나누면서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2: 네, 마무리는 영적으로.
1: 네.
2: 영과 육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1: 하나 되는 시간
4: 올포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다행인 건 외로운 게 당신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같이 있는 사람도, 혼자 있는 사람도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심약해지듯이 외로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조진국의 외로움의 온도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좀 더 괜찮은 인생을 위해서 저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고치고 또 바꾸기도 하고 좋은 건 또 잘 배워서 적용하려고 애쓰기도 하는데요. 혹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아지더라 하는 것들 뭐 있으실까요?

결코 뭐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의외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 이런 거라고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끝낸다.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본다.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시작한다. 또 잘못했을 때 빨리 인정한다. 또 거절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거절한다. 한 이 중에서 한 뭐 한 두 개 정도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좀 더 나은 삶으로 흘러갈 것도 같은데. 자, 이제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 됐으니까 다시금 또 마음 다 잡고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7일 샬롬 CCM 송저훈입니다. 오늘 첫 곡 장혜주 일어나세요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샬롬 CCM 송저훈입니다가 열렸고요. 다섯 가지 항목 제가 읊어드렸는데 잘하고 계신지, 예, 요 중에서 뭐 한 두 가지 정도만 잘 실천하고 이게 또 습관이 돼도 좋을 것 같아요. 하기 싫은 일을 먼저 끝낸다. 예.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본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잘 안 돼. 예.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그런 이렇게 토론하는 어떤 문화가 우리가 아니었잖아요. 주입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기성세대들은 좀 힘듭니다. 저도 눈치를 엄청 보고 아 이거 내가 질문해도 되나, 모른다고 내가 하면 내가 무시받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근데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 물어보는 게 좋다.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시작한다. 그렇죠. 쇳불도 당김에 빼라. 네. 잘못했을 때 빨리 인정한다. 아, 이거는 정말 이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잘못했을 때 빨리 이걸 인정해야지. 아, 이거를 계속 뭉개고 있으면은 안 좋더라고요. 예. 거절해야 할 때 분명하게 거절한다. 요거는 요즘에 제가 이제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못했어요, 이거를. 네. 마음이 조금 뭐 약하기도 했고, 뭐 또 착한 아이 컴플렉스 뭐 이런 것도 있었나 내가. 예.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힘들었는데 거절할 때 분명하게 해야 쌍방간에 좋더라고요. 예. 오해도 생기지 않고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잘 해도 훨씬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춤추는 구름님 마음 다 잡고 또 일주일 잘 살아보세 남기셨고, 향기나무님 출근길에 함께합니다 샬롬 남기셨어요. 예. 향기님께서는 와 계절의 바뀜이 너무나 놀라운 오늘 가을 아침이네요 하트 남기셨는데, 그쵸,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가을이에요. 예. 완연한 가을입니다. 한낮에는 아직까지 조금 뭐 덥긴 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상쾌. 오늘이 그렇죠. 오늘이 백로죠. 백로. 백로가 무슨 절기더라. 가을에서 처서가 이제 모기의 잎이 삐뚤어진다는 그 정을이고,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때쯤이면 밤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아 그래서 백로구나. 그리고 관련 속담, 7월 백로에 패지 않은 벼는 못 먹어도 8월 백로에 패지 않은 벼는 먹는다. 아, 뭐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처서랑 추분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백로. 와 오늘이 백로네. 완연한 이제 가을이 왔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달력 보니까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푸른 하늘의 날. 이건 언제 그 생긴 건지 어디에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름값 하네. 오늘 푸른 하늘이 굉장히 쾌청합니다. 너무 예쁜 하늘 이렇게 한 번씩 바라보시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샬씨 가족 사연 참여하시는 방법,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내가 있는 곳의 어떤 하늘 풍경은 어떤지, 오늘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니까 뭐 소소한 삶의 일상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신청곡도 받습니다. 주유진의 구름.

조범진 새롭게 하소서 들었고요. 임성규의 참 아름다워라, 조유진의 구름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우리 은하수 구수록님께서도 훈디 오늘이 백로군요. 찬양 드리면서 집안일합니다. 고마워요 하트 남기셨고. 7493번으로 출근 준비하다가 말고 우리 집 거실에서 보이는 푸른 하늘 인증합니다. 아쉽게도 뭉게구름은 안 보이네요. 어제는 몽글몽글 그렇게도 구름 예쁘던데 라고 남기셨는데 오늘 아침은 구름이 없는 그냥 파란 하늘만 보이는. 아, 그러니까 어떤 뭐 절기랄지 특별한 제목이 붙은 그런 날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은 의식을 하게 되죠. 오늘은 이제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늘 한번 보시고 그 하늘을 운행하시는 바람을 다스리시는 예, 그 하나님도 깊게 한번 느끼시는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만 있다면 참 하늘멍 해도 좋겠는데 오늘. 분홍토끼님, 푸른 하늘의 날 마음에 드네요. 어제 북한산 자락길을 걷는데 하늘도 높고 산은 뭐랄까 선명해진 느낌이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을같이 상쾌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라고 남기셨는데 이게 그 1년 중에 몇 안 되는 그런 정말 청명쾌청한 날. 미세먼지마저 없으면 정말 뭐 외출하기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환상적인 날이에요. 우리 8466번으로 훈디 샬롬 CCM을 통해 좋은 곡을 접하면 그 곡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동안 무한으로 들으며 힐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두려워 말라라는 곡을 알게 되고는 거기에 꽂혔네? 무한재생 지인들에게 공유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바라며 오늘 아침에는 컬러링으로도 해놨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요? 라고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좀 무거운 마음이 큰데 샬롬 CCM 덕분에 오늘 가볍게 예, 가뿐하게 시작합니다.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곡을 내가 어떤 위로받았던 곡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죠. 좋은 거는 나누고 싶고. 이게 내 마음에 어떤 울림으로 찾아온 내 마음을 흔드는 곡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너무 소중합니다. 딱 나에게 필요한 곡이었는데 그런 곡을 만나게 되다니. 너무 소중하죠. 내 인생은 뷰티풀님께서 새벽에 모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쳐서 지났는데 모기라고? 환청인 줄 알았는데 자면서 모기에 네 방이나 물렸습니다. 아, 독해. 독한 모기입니다. 쳐서 지나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라고 남기셨는데 그 올 여름이 워낙 정말 극한 더위, 역대급 더위여서 사실 모기도 얘네가 활동할 그 시기를 조금 늦춰서 예, 이제 활개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모기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피제 이런 거 있으면 뿌리시면 좋겠고요. 오벳 아침 연습실 가는 길 함께 들을게요.

우리를 지으신 주님은 기쁨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주께서 기뻐할 만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찬양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들었고요. 콰데스의 아침 해가 돋을 때 러빔 주님 닮은 가을 이 곡은 우리 심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가을 닮은 주님 너무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쵸? 예. 뭐 주님 닮은 가을이나 가을 닮은 주님이나 예. 통하니까 예. 찰떡같이 알아듣고 전해드렸고요. 오벳 아침 연습실 가는 길까지 네 곡이었습니다. 하경승준님, 아, 아침 훈디 방송은 늘 상큼하네요. 덕분에 기분이 업 됩니다요. 늘 고마워서 오늘 글 남깁니다. 남기셨고요. 고맙습니다. 상큼하게 또 여겨주셔서. 이소영님은 오늘 사회복지의 날이기도 한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사님들 화이팅! 예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오늘이 백로면서 절

이상. 또 푸른 하늘의 날. 달력에는 제가 확인 못했지만, 아, 오늘도 사회복지의 날이기도 하답니다. 아, 우리 복지사님들. 우리 주변에도 좀 사회적 약자분들, 또 소외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복지사님들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 오늘 좋은 날 보내시길 바라고요. 마음먹기 나름님께서 훈디 지난주 금요일 퇴근길에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갈 때에 버스 탈 거라고 했는데 혹시 시티투어 버스일까요? 라고 훈디가 그랬잖아요. 그냥 일반 버스였습니다. 아. 집까지 가는 그 버스 노선이 시내 투어 코스예요. 무심코 들었는데 저의 사연이 나와서 활짝 웃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로 출근 중이에요. 이번 주도 화이팅! 라고 또 남기셨는데. 아, 굳이 뭐 시티 투어 버스가 아니더라도, 그 시내 버스지만 도심 곳곳을 이렇게 탁 지나가면, 아, 너무 또,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그 노을이 예쁘잖아요. 저녁에, 아, 퇴근길에 버스 탈 맛이 날것 같습니다. 엊그제였나? 또 서울에 불꽃축제가 또 성대하게 열려가지고 아마 그 버스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또 보셨을 거예요. 예. 푸른 하늘님, 오늘따라 저의 닉네임이 자주 불려져서 기분이가 아주 좋습니다. 푸른 하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 아, 또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크룩스가 부르는 요곡 함께 나눌게요. 오 마이 갓.

어노인팅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었고요. 앞서 크룩스였죠. 오 마이 갓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선곡 완전 가을가을하네요. 어여쁜 자연님도 와주셨고 우리 엄마 라니님 저도 불꽃축제 선유도 공원 다녀왔습니다. 매번 유튜브로만 보다가 직접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라고 아 그래요. 점점 뭐 더 기술도 좋아지고 그리고 연출력이 더해지니까 진짜 굉장하죠. 가슴이 웅장해지는 엄청난 쇼가 됐고 뭐 해외에서도 이 기간에 불꽃축제 기간에 와서 또 같이 구경하기도 하고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이제 반대급부 쪽에서는 환경 문제가 아무래도 예, 또 소음 문제도 있고 이후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또 배려가 돼야 될 텐데. 3959번님은 푸른 하늘의 날이라 CBS 근방 용왕산에 올라와서 사진 보. 오, 야, 이거 지금 현재 용왕산 여기이신 거예요? 저 여기 어딘지 알거든요. 여기 산 그 정상 즈음에 축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축구장을 감싸는 그 트랙도 있어서 운동하시는, 조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야, 여기에 계시는군요. 제가 왕왕 오르는 산입니다. CBS 그랑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따릉이 타고 가다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아 반갑네, 용왕산. 예. 벌써 1부 마지막 곡. 소피, 여행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무엇을 보려 하느냐? 보고 싶은 것을 보거라.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그럼 외면하거라. 다만 기억하거라. 내가 외면한 그곳을 위해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지상의 여행 에세이 스파시바 시베리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이토록 넓은 세상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또한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남녀의 인연이란 그래서 눈부시게 두렵고 아름다운 기적인 것입니다. 소설가 최인호의 작품 인연 중에서 한 대목이었습니다.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고 출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찬양하며 고백하였지만 매일의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은 십자가들을 거절하면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복음에 빚진 자 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은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산 제사가 되는 증인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찬송가 밴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선선하고 좋아요. 아이 등교시켜주고 공원 러닝하고 있습니다. 러브유님도 와주셨고 우리 하늘나라 구름위님 샬롬 9월이 되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중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나는 서둘렀었고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야 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그래도 예비하신 길이 맞는 듯해서 너무 기뻐요.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샬 씨에게 가장 먼저 알립니다. 저의 그 인내에 샬 씨가 지분이 있거든요. 라고. 그렇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일단. 아, 약간 내가 세웠던 계획들에서 틀어지는 것 같고 응답이 없고 해서 좀 답답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예. 하나님의 때. 모든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바로 지금 때가 참에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맞는 듯해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는데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인내하신 우리 재영님도 대단하시고 그 응답 잘 또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행복한 엄마님께서는 샬롬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정성스러운 한 끼를 해먹는 날이에요. 결혼하고 약 10년 동안 남편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했고요. 또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 위주로 음식을 하고 저는 사실 대충 때우는 식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한 두 달에 한 끼 정도는 나를 위한 한 끼를 만들어서 먹으며 즐깁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생각보다 삶의 질을 높여주네요. 자, 오늘은 뭘 해먹을까 진지하게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라고 남기셨는데 이거 좋은데요? 나만을 위한 만찬, 나만을 위한 한 끼. 오로지 나 위주, 그죠? 예. 뭐가 좋을까? 갑자기 지금 떠오른 메뉴는 저는 샤브샤브. 예. 샤브샤브. 왜냐면은 그 요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신다고 했는데 요리하다가 이게 지칠 수 있잖아요. 요리를 막 그 준비 과정이 너무 길면 이게 또 힘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 재료만 잘 손질해서 뜨끈한 국물에 탁 적셔서 먹는 샤브샤브. 고기도 먹을 수 있죠. 채소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칼국수면 넣어가지고 또 면도 먹을 수 있죠. 죽까지 해 먹을 수 있는. 아, 전 샤브샤브 추천입니다. 이게 날씨 좀 약간 쌀쌀해지니까. 예. 재료만 좀 이렇게 싱싱하고 좀 좋은 재료. 고기도 좀 이렇게 좋은 걸로. 예. 두 달에 한 번 날 위한 한 끼니까 한우가 많이 비쌀까요? 예. 나만을 위해. 아, 이거 좋은데? 샤브샤브?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스트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리고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우리가 이 일에 증인 되었으니

SD 월십 십자가 군병들아 들었고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그리고 라스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민트 핑크님 산책하는데 선선한 느낌 너무 좋아요 라고 남기시면서 저는 아이들 개학하는 아침에 새벽 배송으로 혼자 회 시켜 먹었어요. 깻잎이랑 쌈 싸먹으면 정말 꿀맛이라고. 아, 조리하면서 지칠 수 있으니 그냥 배송시켜라. 아, 배달시켜라. 수현님은, 와, 나만의 식탁. 저는 삼겹살을 좋아하거든요. 종종 구워서 아이들이랑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굽는데 저절로 나만의 식탁이 돼요. 그, 저만 신나게 쌈 싸먹고 배 두드리고 애들은 잘 안 먹어. 김 싸줍니다. 크크크. 언제쯤 같이 쌈 싸먹으며 삼겹살 흡입하는 날이 오는지 오겠죠? 라고 남기셨는데 아 저희 집도 삼겹살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먹습니다. 뭐 집에서 구워서 먹든 아니 뭐 외식을 하든 삼겹살을 먹는데 아내가 사실 고기파, 우리 수현님처럼 고기파시거든요, 아내님이. 제가 그래서 결혼 전에 한 36년 동안 먹은 고기보다 결혼 후에 한 5년 이내에 먹은 고기가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고기를 아내 덕분에 저도 많이 이렇게 먹게 되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고기를 원래 잘 못 구웠는데 지금은 거의 뭐 고급 달, 고기 굽기의 달인이 됐습니다, 진짜. 저희는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사실 쌈장이 없으면 안 먹거든요. 쌈장 맛으로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냥 흰밥이랑 쌈장만 줘도 거기 비벼서 먹더라고요. 아, 저는 좀 힘들었는데 정말 아이들에게 고기는 거들 뿐인가? 성장기 아이들은 고기를 좀 먹어야 되거든요. 사실 단백질을. 쌈장 맛을 좀 알게 되면 고기도 찾게 되지 않을까. 예. 왜냐면 쌈과 고기와 또 그 소스인 쌈장 이 쌈 세 개의 조합이 아 굉장히 좋죠. 예, 맛있죠. 쿠쿠크림님 저 오늘 오프라 러닝하러 나왔습니다. 김현정 앵커의 고수다에서 첫 내용이 러닝에 관한 거여서 걷기 2시간이 러닝 1분의 건강 효과가 있다고 해서 혹하는 마음에 아 그래요. 걷기 2시간이 러닝 1분? 저도 러닝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직은 한 2km 정도 달리는 수준이지만 거리는 점점 늘겠죠? 훈디가 화이팅 외쳐주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자기 어떤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그 체력에 맞는 거리 예. 그냥 건강하게 달리시면 좋죠. 약간 숨찰 정도? 예. 예. 아 우리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정 선배가 이번에 오픈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고수다. 김현정의 고수다. 예. 여러 그 분야의 1등 고수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노하우도 이렇게 쏙쏙 빼가지고 예,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예. 김현정의 고수다.

없다. 여러분 많은 또 사랑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침 우리 유리정우님이 시편 21편 주의 사랑 김영우님이 부른 곡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김영우님과 또 제가 함께 출연하는 463 네 야구 유튜브 463도 여러분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면서 홈월십의 하늘 산책 준비했고요. 스위스로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의 사랑도 이어드립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은 메말랐고 사람들의 살림도 메말랐습니다. 사르밭 과부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가루통은 바닥을 드러냈고 기름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들과 마지막 떡을 나눠 먹고 나면 죽음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뗄 나무를 줍던 과부 앞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주라.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였지만 과부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에게 먼저 내놓았습니다. 과부가 특별히 큰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떡을 먹은 선지자가 가서 밀가루 통과 병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다 털어드렸는데요. 반신반의하며 들여다본 통에는 놀랍게도 밀가루와 기름이 가득했습니다. 흉년이 끝나도록 그 공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요행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줌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믿음의 손 위에 조용히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좋은 습관이란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우리의 손을 미리 열어두는 일입니다.

존영 배영호의 감사였고요. 소리엘의 오병이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김민철 목사님의 칼럼 좋은 습관이 낳은 기적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기적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어떤 요행 같은 게 아니라 기꺼이 내어놓는 그 믿음의 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 그렇죠.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 과부의 마지막 박박 긁어가지고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냈는데 기꺼이 내어놓는 그 믿음의 손 위에 하나님 응답이 임했고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란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의 손 미리 열어두는 일이라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라온님도 항상 힘이 돼요. 고마워요. 우리 희망나라님도 샬롬 생각 잘 들었습니다 남기셨고 하얀고래님 그리고 우리 밝은미소님은 샬롬입니다. 늦은 여름 휴간지 아니면 이른 가을 휴간지 아무튼 휴가 왔어요. 강원도 양양에서 남해로 갔죠. 7시 30분에 매일 카페 오픈을 하다 보니 뭐 늦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진짜 정말 정말 오랜만에 저 늦잠 잤어요. 이제 남타커 하러 갈 겁니다. 라고 지금 휴가 중이신 우리 밝은 미소님. 남타커가 뭐지 근데? 이거 나만 모르는 건가? 남타커가 아 남이 타준 커피 남타커. 그치. 아 우리 또 바리스타 분들도 가장 맛있는 건 남이 타준 커피. 예 그래요. 그냥 즐기세요. 그냥 예 평가하지 마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예, 누리셔요. 우리 밝은 미소님, 많이 쓰셨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동안 얼마나 많은 커피를 만드셨겠어요. 그리고 우리 4667번으로, 훈디, 안녕하세요. 9월 7일, 우리 예쁜이 공주, 황별, 11살 맞은 생일입니다. 훈디 삼촌 목소리로 우리 예쁜이의 생일을 좀 축하해 주세요. 주님이, 지금 자라게 하시는 예쁜 손녀, 황별, 예쁜 공주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학교에 있을 텐데요. 할머니가 녹음해서 들려주려고요.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네요. 이름도 너무 예쁘다. 예, 황별. 이름도 빛나는 별아. 오늘 생일 축하해. 오늘 좋은 날 보내렴. 축하도 많이 받고 행복해. 우리 별이에게 전하고 싶은 곡은 이스플랜. 너는 꽃이야.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민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오늘 월요일 푸른 하늘의 날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웨이브 프로젝트 내가 태어난 날엔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샬롬 하셔요. 안녕.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9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밤기온이 내려가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상 백로를 지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게 하소서. 무더웠던 순간에도 알알이 포도 열매를 익어가게 하시는 주님처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저 높고 푸른 하늘과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구세군 노래 선교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119편 7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친히 만드시고 세우신 분, 그분의 숨결과 형상이 지금 우리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이장희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임현모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수원시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299장 찬송 글리 클럽 피메일 트리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재호의 찬양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상길 코럴의 곡으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달리 항해자를 청해 주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가 내맥에서 처음으로 접했는데 최찬양이 되셨다고 신이님, 그리고 샬롱규님께서도, 딸기님께서도 시와 그림의 항해자 정해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재방송에서 스태핑님께서 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조수아 김정석, 조시영, 세연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알렉스 김의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70장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옹기장이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호산나 싱어즈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7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대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은 칭찬할 것이 없는 사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대교회가 위치한 사대 도시는 당시 부요의 상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지역 최대의 금 생산지가 있어서 금과 관련된 여러 제조업과 금화 세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으며 유흥도 발달했습니다. 반면 이 도시에는 도둑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 도시가 자랑하는 금맥을 노리는 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의 영향으로 사대 도시 시민들은 장수하며 부요함을 누리고 싶어 했지만 도둑과 잦은 전쟁으로 인해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곳에 사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교인들은 건강과 안녕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고 부유한 교인도 많아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대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사대 교회를 일곱 교회 중 유일하게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사대 교회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교인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다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만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사대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박동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247장 보아라 저 하늘에 김인혜와 김윤옥의 찬양이고요.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꽃마리님께서 밝은 곡을 청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선, 존노, 정민성, 박현수, 빅콰이어 함께한 실로암 그리고 당신을 향한 노래 접속곡입니다. 이 곡에 이어서 밝은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방익수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2: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3: 이 시간에 회중들과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제는 자취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내일도 그저 왔다가 그저 갈 것입니다. 그러고 다른 날도 그 모양으로 가겠지요. 그러면 내 사람아, 오늘만을 생각할까요? 즐거운 때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운 웃음도 잠깐 동안의 꽃이지요.

김억의 사랑의 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드릴 수 있는 짧은 감사 기도가 우리 심령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김요한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요한 바다로 신촌성결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플로즈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네, 임금 예수 내 주여 유혜정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초동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2: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2: 자연 한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워킹의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요즘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주인공인 영화가 굉장한 인기인데요. 그는 전장에서 승리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고향 이타카로 가는 길은 너무나 길고 험했죠. 하지만 그는 집으로 가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집이란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곳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이타카가 있을 겁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곳, 여러분의 이타카를 생각해 보시죠.

예수원 가는 길이라는 앨범에서 한웅재 목사님이 부르신 저 언덕을 넘어서면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이 곡은 제가 그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자주 선곡하는 곡이기도 하고 가사를 듣고 있으면 탕자 이야기에서 비롯된 곡인데 정말 저 언덕을 넘어서면 내 고향 나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의 마음 이렇게 떠올리면서 뭔가 좀 먹먹한 그리움 같은 게 생기는 곡이기도 해요. 오늘 첫 곡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머 다음 주 벌써 추석 연휴가 있어 추석 명절에 딱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니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자 추석 명절에 여러분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미리 이번 명절에

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보내주셔야 제가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명절 특집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금방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그리움만 가득한 오늘이 아니라 자, 월요일에는 손과 머리가 바빠지는 시간이 또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빵빵한 퀴즈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1부에 빨리 지금 소문내 주시고요. 오늘 CCN 캠프 빵빵한 퀴즈 있는 날이야. 지금부터 들어야 돼 하고 소문내 주세요. 오늘은 정석대로 빵빵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로 리메이크된 곡이고요. 하덕규의 풍경, 예전 시인과 촌장 풍경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가사가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 곡은 이렇게 고향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명절 즈음에 참 많이 선곡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CCM이라는 이름을 아주 널리 알리신 우리 하덕규 목사님, 시인과 촌장, 그리고 역대 CCM 캠프 가장 초기에 초대 DJ이셨죠. 그리고 예전에 가스펠 아워를 또 진행을 하시기도 하셔서 저희 CBS와는 아주 깊은 그런 연을 갖고 계신 오늘 하덕규 풍경이라는 곡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 두 곡 듣는 동안 벌써 많이들 들어오셨죠? 오늘 월요일 빵빵한 퀴즈 이제 시작할게요.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 빵빵한 퀴즈. 자,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은 빵빵한 퀴즈의 오리지널 선물이죠. 강릉 BNC 초당 커피빵 4분 그리고 강릉 팡파미유 육족 마늘빵 2분께 선물 드립니다. 퀴즈를 듣고 정답을 보내실 때는 가급적이면 레인보우 비공개로 정답 보내주시거나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쉬워서 꽁꽁 가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정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CCM 음악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을 듣고 성경 속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곡의 찬양이 끝나기 전에 빨리 보내주셔야 하니까 손가락 준비 운동 하시고 자,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구약에 등장하는 멋진 할아버지예요. 오늘의 이 명언은 그의 나이 85세의 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벌써 여기에서 정답자가 나오실 것 같은데요. 정답을 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세요.

주소서. 오늘은 강중현 찬양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곡을 아마 여러 버전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멋진 말을 한 85세의 할아버지 누구셨을까? 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고, 오답자는 요한, 노아, 네네, 여호수아도 나왔고요. 모세도 나왔는데. 네. 자, 오늘 정답은 다 아시죠? 오늘 정답은.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될 때 85세가 된 갈렙은 가장 험난한 지역인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으며 성읍 또한 크고 견고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런 멋진 믿음의 선포를 한 갈렙 장군도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정답자 중에 갈렙 장군이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빵빵한 퀴즈 오리지널 선물이죠. 이렇게 두 개의 빵이 있어서 저희가 빵빵한 퀴즈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빵 선물뿐 아니라 뭐 예뻐지는 퀴즈 또 건강한 퀴즈 해서 지난주에는 햄버거 세트를 빵 선물로 드렸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네. 가끔은 이렇게 선물을 좀 바꿔가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조 빵빵한 퀴즈로, 자, 육족 마늘빵 받으실 두 분, 발표 바로 하겠습니다. 0888님, 갈렙. 저희 청년부 이름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당첨되셨고요. 자, 그리고 마늘빵 받으실 또한 분은 정확하게 여호수아 14장 12절 85세까지 믿음 가지고 정답 갈렙이라고 운전 중에 잠시 주차하고 보냅니다. 9822님 당첨되셨어요. 자, 마늘빵 두 분이시고요. 커피빵 받으실 네 분. 아, 계속해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네분 당첨이 끝났습니다. 자, 먼저, 5632님께서 당첨되셨어요. 정답 갈렙. 아이들이랑 책 읽고 잠자기 전에 찬양 들으며 정답 보내봐요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자, 당첨되셨고요. 1432님, 당첨되셨어요. 빵빵 퀴즈. 정답이면 좋겠어요. 갈렙 장군 아닐까요? 하셨는데, 정답 맞추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눈 비벼가며 이 시간에 말똥말똥 귀 기울이고 계신 8183님, 갈렙입니다. 정답 잘 맞추셨어요. 커피빵 보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답 갈렙 일찌감치 보내주셨어요. 6명 안에 들고 싶어요 하신 0575님 6명 안에 드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늘빵 두 분, 커피빵 네 분께 선물 드리는 빵빵한 퀴즈 정답은 갈렙이었습니다. 이런 찬양도 함께 보시죠. 연평안 작곡집에서 홍의석 씨가 부르는 갈렙의 노래.

홍의석의 갈렙의 노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1부에서 진행한 빵빵한 퀴즈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재도전 외쳐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음 주에도 열심히 머리를 짜내가며 재미있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리고 더 푸짐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 좀 계십니다. 먼저 정승아님, 최근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치유와 또 회복을 위해서 또 네팔 지역의 지진과 사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네팔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또 대전에 사시는 고모님께서 암이 발견이 되어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좋지 않으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현우님께서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를 전승우 소울맨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 두 분의 목소리로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이찬양을 들을 때 이 곡이 이렇게 부드럽게도 부를 수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꼭 이 버전도 들려주세요. 제가 지난 주말에 김명식 조화문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를 전해드렸는데 이 곡도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좋은 버전 또 소개를 해주셔서 전승우 소울맨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이 어머니 생신이라고 하신 장장구팔님 장애가 있으셔서 늘 역할을 다 하시지 못하다고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신청곡도 써주셨습니다.

소리엘의 찬양 오병이어 마하나임님께서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고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은 오늘 서영은 찬양으로 전승우 소울맨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박재용님께서 여기 미국은 노동절이라서 휴일이에요. 편안하게 들을게요. 크게 손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림자님 오늘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 새벽 그리고 밤 공기는 확실히 달라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소서 하시며 주변에 감기 환자 다수 발생이라고 삐요삐요를 아 맞아요. 요즘에 주변

이번에 정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저도 거의 한달 이상 이 계절 바뀔 때 고생했었던 것 같은데, 참 시간이 그렇죠? 어쩜 이렇게 빨리 흘러갈까요? 5924님께서 연주곡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셔서 오랜만에 바이올린 연주, 박지혜 씨의 연주로 사랑의 종소리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 30여 년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 첫째 주 주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회 그 원에서 성회가 있어서 교구 버스를 타고 기도원으로 향하던 중에 CBS 기독교 방송의 능곡 송신소 건물과 또그 시설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었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AM 837kHz로 방송을 들으셨다고. 기독교 방송 송신소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CCM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것 축하한다고 하시며 신청하신 곡이 바로 이 박지혜 바이올린 연주 사랑의 종소리입니다. 연주곡 함께 보시고요. 저는 2부에서도 사연 신청곡 만나볼게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행복했다면 아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온 힘을 쏟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자신의 의지를 믿게 됩니다. 최선은 가장 좋은 경험입니다. 다음 카페 황인철의 아침 카페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2: 여러분, 요즘 방문을 걸은 잠긴 채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년들이 사람 대신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세상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연결된 시대에 오히려 더 외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오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우리 손끝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듯한데 정작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밤늦게 외로움이 밀려올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보다 화면 속 인공지능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더 편하다는 청년들의 고백은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처럼 느껴집니다. 인공지능은 화를 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보다 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완벽하게 반응해주는 대답일까요? 취업 걱정, 관계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눌 사람이 마땅치 않아 문을 닫아건 청년들의 마음을 저는 총장으로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뒤 거듭 좋다고 하셨던 그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은 처음부터 홀로 완결되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사람과 사람의 참된 만남을 너와 나의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를 그저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마주하는 만남 말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대화형 기술이라도 그런 온전한 마주함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어도

0: 우리의 영혼을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위로는 완벽한 대답이 아니라 서툴러도 진심 어린 사람의 눈빛과 손길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의 닫힌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로 한 사람의 계절이 통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오늘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문을 열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을 문턱에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TBS
1: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가 부지런하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슬기로운 사람들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침 한 시간을 꼭 잡아야 한다. 황성주 박사의 건강 10개 명 중 아침 한 시간이 일생을 좌우한다에 나오는 글입니다.
0: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큰언니 신청곡 남겨봅니다. 조유진의 큰언니라고 준희빈님께서 쓰셔서 한참 네, 큰딸 네, 큰언니 너무 좋죠. 예, 언니의 마음으로 부르는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 저 언덕을 넘어서면 내 아버지 집 한웅재 목사님 곡을 전해드리며 탕자 이야기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큰딸은 어쩌면 그 탕자의 이야기에 또 다른 딸들 버전이 자매 버전이 아닐까 싶어요. 가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큰언니 많이 웃었어요. 네, 큰딸 전해드렸습니다. 조유진 찬양이었고요. 자, 2부에서 또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또 한 곡씩 전해드릴게요. 1089님께서 문자 여러 보내주셨어요. 그 당뇨 합병증인가요? 그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다고 주님 손잡고 일하려고 합니다. 찬양 부탁드릴게요. BK 장광우의 찬양으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 함께 할게요. 5297님께서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네요.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손 꼭 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셔서 양아인의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평생에 가는 길 9653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 곡은 It is well 크리스탈 루이스의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또 오늘이 51년 전 작고하신 친정아버지 생신이라고 경찰이셨던 아버지 많이 엄하셨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많이 그립습니다 하신 신혜숙님 신청곡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오늘은 에일리 우정훈이 부르는 버전으로 People Need the Lord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에일리와 우정훈의 목소리로 또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은 크리스탈 루이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양아인의 예배합니다. PK

강광우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신청곡으로 쭉 이어봤습니다. 1부에서 이 곡을 신청하신 분이 좀 계셨었어요. 김성수의 집으로 가자.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관련된 비슷한 곡들을 주제로 하다 보니 이 곡도 정말 듣고 싶다고 써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다시 2부에서도 8183님, 내일 동생이 백내장 수술을 받는데 수술 잘 될 수 있게 기도드리고 시작 때부터 듣고 싶던 찬양 집으로 가자 신청해 봅니다. 남겨주셨어요. 송명 집사님도 공교롭게 아들 승현이 4살 생일과 또 하늘나라로 이사간 남편 미우놀이 문지기 파묘가 같은 날이 되었다고 찬양 들으면서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까 신청했던 고 김성수 목사님의 집으로 가자 이 찬양이 듣고 싶네요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 일교차가 정말 커졌어요. 교회 어르신들이 코로나 재유행을 염려하셔서 마음까지 무거워졌네요. 폭풍 속의 주를 남겨주셨어요.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예수전도단 부흥 2000 마라나타님 신청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찬마음님께서 저는 휴일이지만 곧 출근해야 돼요. 평안한 하루 갈렙 같은 믿음으로 이 산지 곧 나의 직장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실 해외 거주자분들께 파이팅 외쳐드리고 싶어요 하셨네요.

예수전도 딴 부흥 2000 들으셨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헤리티지 폭풍 속의 주 김성수의 집으로 가자 전해드렸는데 고울세울 아빠님께서 퇴근하려던 참에 집으로 가자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손은 들어주셨어요. 저녁 6시라고. 아버지 앞으로 갈 그날을 고대하며 지금은 이제 집에 가서 아들 밥 주려고 해요 하셨습니다. 자, 먼 곳에서 이렇게 찬양 들으며 귀 기울이며 또 같이 은혜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망이님께서는 거의 한 달을 몸이 아파서 고생을 했어요. 기도도 되지 않고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오늘 새벽부터 기도를 되찾았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나약해진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셨고요. 공호이사님께서 CCM 듣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자,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려고 합니다. 아이자야 61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흐르고 있어요.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왕이십니다.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0: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구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팔 대홍수 9일 만에 터널에서 두 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는 소식. 희미하게 대답이 들려왔을 때 대원들의 심장 또한 얼마나 쿵쾅거렸을까요? 진흙을 헤치며 식사도 건너뛴 채 구조에 매달리며 힘겨워했던 시간이 한순간 벅찬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렇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 두드리며 간절히 한 사람을 찾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길 기도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응답의 소리도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여러 두드림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그 부드러운 소리, 그 두드림.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려는 또 두드림. 그 두드림에 응답하는 목소리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생존자 소식이 더 들리길 바라는 마음, 간절한 바람이고요. 조준모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오랜만에 오프닝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아침이에요 하신 사과나무님 반갑습니다. 마야님 바쁜 월요일 시작해요. 네, 다른 요일에 비해서 월요일이 더 분주한 것 같죠? 폴라리스님은 한 주의 문을 열고 시작한 새벽 공기 정말 시원하고 깨끗하고 또 청명했습니다. 백로라서 그랬을까요? 찬양이 우리들 곁에서 손 내미는 당향로에서 인사 나눕니다. 아니 백로라고 하셔서 저도 깜짝 놀라서 달력을 다시 봤거든요. 그러네요. 오늘이 절기상 백로입니다. 흰 이슬을 뜻하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다. 이렇게 마음먹어도 됩니다. 날씨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후야마밈님이 신청하신 곡 그 사랑 찬양하는 사람들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파란 하늘의 날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작품에 감사를 드립니다. 리빈님 정말 가을인가 봐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시원합니다. 성민님 네 한웅재 노을 가을 가을을 느끼며 들어갔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랑 그 전에 함께한 곡이었고요. 마음의 합한자님 날씨가 선선하니까 빨래할 맛이 납니다. 빨래도 하고요. 애들 가을옷도 꺼내 놓으려고요. 그러네요. 또 숙제가 하나 늘긴 했네요. 그죠? 조금 귀찮긴 하지만 당향도 들으면서 할게요. 네. 찬양 들으면서 쉼을 얻습니다 하신 어여쁜 자연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에이니 김미라님과 함께 들을게요. 김소중이 부르는 고운 가루.

일부러 시간 맞춰서 강아지 산책 나왔거든요. 찬양과 시원한 바람 너무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권명진님. 그림을 그리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예,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살랑살랑님, 저 오늘 드디어 쉬는 날이라 방송 들으면서 빨래 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날이 있어요? 아, 아까 그래서 또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셨구나. 날씨가 거기에 맞게 너무 예쁜 날이고요. 근데 아마도 제가 쉬는 날이라 더 예뻐 보이는 걸 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왕이면 쉬는 날, 날씨가 좋으면 더 좋죠. 근데 푸른 하늘의 날이 항상 9월 7일이에요? 아니면 백로에 맞춰서 그렇게 날을 정했나? 근데 만약에 비 오면 어떡해요? 푸르러질 하늘.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푸르를 거다. 그래서 뭐 그래서

푸른 하늘의 날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날에 맞게 다 이렇게 하늘이 예쁘네요. 그죠? 신영규 님이 신청하신 강훈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들었고요. 다솔 님께서 저는 제 발로 날씨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족냉증이 있는데 더위가 꺾이니까 바로 발부터 시린 거 있죠. 입으로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도 발이 시려서 양말을 신고 있어요. 그래도 그 무덥던 여름 흘려보내고 청명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프티드 주를 바라보며 신청해요. 네, 다솔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기프티드 주를 바라보며.

8월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안 좋아지셔서 보내드릴 준비를 하다가 지금은 기적처럼 기운을 조금 차리셨어요. 여전히 못 드시고 기력은 없으시지만 정신만은 놓지 않고 계시죠. 고맙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드리면 아버지도 나도 사랑해라고 꼭 말씀해주세요.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며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에 참 평안으로 오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최인혁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 신청하신 분 하다.

아샤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장드보라님께서 주님을 곁에 두었음에도 두 갈래의 마음인 지난날의 그 회개함, 또 희미했던 시간들이 성령의 빛앞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듯한 그런 날입니다. 소중한 이 당신을 향한 노래 시간과 함께하면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또 임하시길 바라면서 영진 예수로 살아갑니다 신청하셨어요. 장두보라님이 아마 FE님 수술 앞두고 있는 FE님을 위해서 신청하신 것 같아요. 네, 함께 들을게요. 예수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찬양이 러브유님께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몸은 쇠해지고 약해지는 곳 투성이지만 그만큼 내 마음과 생각이 성숙했고 그 시간 동안 또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의 거리가 있었잖아요. 물론 시행착오도 하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또 내가 더 자랐다, 성숙했다. 내 안에 보이는 것 외에 또 보이지 않는 많은 남는 것들이 있었다. 그렇게 위안해 봅니다. 찬양이 주는 위로로 인생의 가장 성숙한 가을을 맞이하시려는 러브유님을 응원하며 함께 들었어요. 오늘은 참미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렸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덕분에 예, 듣는 우리도 참 많은 위로를 받은 곡입니다. 섬김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새싹 표시가 예쁘게 옆에 피어 있습니다.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주여 후하는 광대하시도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2: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 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네 이분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이대귀. 봄과 같아서 부른 예 이대귀 맞습니다. 가을이 다가와요. 이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파크리스님께서 햇살도 너무 좋고요. 바람도 시원한 하루. 오늘은 며칠 전 복부 초음파에서 좀 동그란 게 두 개 보인다고 해서 큰 병원에서 CT를 촬영했는데 그 결과 보러 갑니다. 준비하는데 긴장이 되거든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리라 믿고 가려고 합니다. 아멘. 결과가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면 적절한 치료로 깨끗하게 낫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할게요. 토토로님께서 토요일에 교환학생 가는 딸아이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어제 잘 도착했다고 연락도 왔고요. 주일에는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도 야무지게 드렸더라고요.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타국에 가서 혼자 씩씩하게 잘 해내는 걸 보니까 품 안의 자식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딸아이가 견문을 넓혀 돌아오길요. 주님이 옆에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지켜주시고 또 성장하는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깊이 느끼고 누리고 오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청년의 기도 신청하신 곡 토토로님과 또 독일에서 들으실 수 있을까요? 따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손경민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8주간의 마더와이즈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장미영 권사님, 이지혜 권사님, 허경숙 권사님, 박미애 집사, 김은자 집사 축하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신종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사비공주님께서 이렇게 다섯 분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가지셨다고요. 네, 그 은혜가 항상 내 마음에 넘쳐서 기쁨으로 매 시간 주시는 말씀 받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만땅님께서 아들과 병원에 왔는데 진짜 가는 곳마다 만 원입니다. 진료 뭐 물론이고 지하 식당에도 진짜 사람이 많고요. 와, 지금 몇 시간째 병원 안에서 대기하다가 외부 벤치에 앉아서 함께 있는데 솔솔 바람이 부는 게 오늘 바람이 좀 위안이 됐네요. 그죠? 노래도 좋고. 아픈 사람 또 간호하는 사람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행복만땅님. 네. 기다리는 시간이 지치지 않고 또 그 외 사이사이에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그 가는 자체가 사실 마음이 좀 무거운 일이잖아요. 그 안에 주시는 위로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이라 님이 가을은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하는 매력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막 퍼 부어주고 싶은 예, 그런 날이라고 공감합니다. 기분도 좋아지고요. 내 안에 무엇이 있든지 그거를 막 주고 싶은 그게 사랑이든 배려든 뭐든 막 주어주고 싶은 그런 계절이죠. 맞아요.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계절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은희의 신청하신 곡 다빈치님도 신청하셨거든요. 지선, 이윤화, 한이, 강찬이 함께 부르는 은희입니다.

이 가을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신청합니다 하신 코스모스님의 신청곡 골목길 걸을 때 이성균 이지혜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임선영님은 작은 시골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 기도회 특별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통성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로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 주셨는데 시각장애인 남편 돌보며 또 시댁과 아이들과 힘겨웠던 시간들이 떠올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속이 후련해지고 은혜로운 시간이었거든요.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곡 신청하셨어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주품쌤님, 오늘부터군요. 대입 수시원서 접수. 아, 저도 떨립니다. 열심히 노력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 이 시간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희민희승마음님께서 지난 토요일 친정아버지의 기일이었거든요. 살아생전 좋아하신 음식을 준비하며 그리움 또 죄송함이 있었죠.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항상 듣고 부르셨던 찬양인데요. 고통으로 힘들어하실 때 제가 등을 쓸어드리며 불러드렸고요. 그래서인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더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찾으셨다는 걸 알지만 또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희민 희승 마음님께 이 찬양을 남기셨나 봅니다. 아버님이 이 찬양을 나 대하듯 그리고 항상 부를 때마다 생각해 주렴이라는 뜻 아니었을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을 양하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임선영님과 함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해라 모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유 함께 들어서 더 좋네요. 섬김님도 함께 들었던 양아인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크리스티인님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찬송을 들으니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아멘. 주아랑님이 91세 어르신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이 아주 명료한 어르신인데 주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셨으니 또 여러 번 주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그 어르신을 사랑하셔서 아마 주아랑님을 그 어르신과 만나게 하셨나 봅니다. 딸기바구니님께서 원희에 신청하셨어요. 이번 주에 교회 성가대 찬양곡이라고 하셨네요. 오늘은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르는 원희.

아이노스 장단 원해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14일부터 일할 기회가 생겨서 출근합니다 하신 리비님 잘 해내시리라 믿고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무거워서 시계 한 번씩 쳐다보면서 그냥 있는데요. 속상한 마음이 쉬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준희빈님의 마음. 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샘마음님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자세한 얘기는 적으시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닿길 새 힘을 주시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고기철님이 수술을 예정돼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수술 받을 예정인데 여러분께서 잘 되길.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기를, 깨끗하게 나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경승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계절의 아름다움을 얘기했지만, 또그 뒷면에는 비염 환자들이 괴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비염의 계절. 계절이 바뀔 때늘 변함없이 찾아오는데요. 오늘 또 병원에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 코도 가렵고 막히고. 이 가을은 좀 수월하게 잘 지낼 수 있길 바라고 병원에서도 잘 치료 받으시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선 삼선님께서 하늘파랑, 구름하양, 나무초록, 너무 예쁜 날입니다. 주님의 솜씨에 반함, 더더더 반함을 이어가는 가을이에요. 아멘. 주님의 솜씨, 그리고 나를 사랑하심을 그 솜씨 안에서 볼수 있는 귀한 계절입니다. 아까 1부에 우리가 푸른 하늘의 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니구이공님도 너무 예뻐요, 이름. 그러니까요. 이 날이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유엔이 지정한 첫 기념일이래요.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 애니 김이라님 귀한 정보 감사하고요. 아, 또 우리나라가 제안에 따르니까 더 의미가 있는데요. 푸른 하늘의 날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보내길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6067번님의 손녀딸이 태어났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정도 다 더 남아있는 상태라서 전화 받고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가가 잘 태어났고 좀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엄마는 오늘 퇴원해서 산후조리원으로 가고 엄마가 이제 병원에 아이를 놔두고 가는 마음이 좀 무거울 텐데 거기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엄마는 또 조리 잘 하시고요. 곧 올 겁니다. 아까가 엄마 곁으로 예, 곧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며느님을 사랑하는 6067번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끝곡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가 태어난 거 축하하고 건강하게 이쁘게 지혜롭게 또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귀한 아이가 되길 바라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신청하신 곡을 박찬미와 초이가 부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어머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좀처럼 잘 쓰지 않는 두 가지 말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켄 블랜차드의 책 리더의 심장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입니다. 이 찬송가는 모리스 부인이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모리스는 재능과 유머 감각이 풍부해 그녀가 있는 곳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집안이 화목하고 부남매가 되는 동기들의 우애가 남달랐던 것도 모리스 여사의 성품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학으로 오르간을 배워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봉사하는 한편 재봉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여 여성용 모자 가게를 경영하던 어머니의 조수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교회의 신실한 청년인 찰스 모리스와 결혼했는데요. 모리스 부인이 30세가 됐을 때 한 캠프 집회에 참석해 스스로가 찬송가 작사, 작곡에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평생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모리스 부인은 37년 동안 방대한 찬송곡과 가사를 발표했는데요. 그녀는 나는 단지 매개체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연 내 영감 속에 작품의 내용을 넣어주시면 나는 이를 정리해 발표한 수고밖에 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리스 부인의 경건한 신앙 자세와 작가적 양심은 길이 후세에 귀감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290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세계적인 성공학 강사 데일 카네기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1: 오케이, okay, here we go. 1, 2, 3.

0: 정형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십니다.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2: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하나님 아버지,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이 되어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로 옷 입고 빛의 자녀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광주시립합창단의 빛의 자녀들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송수영의 음성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모자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채워야 할지 예수께서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CBS 중창단의 곡으로 온 세상 위하여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이 찬양 청해 주셨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장성찬의 첼로 연주로 우리 기도 시간에 보내드렸습니다. 천등사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규환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36장을 지구촌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님,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새벽 기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습니다. 따뜻한 가디건 찾아진다고. 새벽 예배 갑니다. 보내오셨어요. 낮에는 조금 아직 덥지만 그래도 정말 새벽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며칠 전까지 에어컨을 찾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이정호님께서는 어제가 절개상 백로라고 가을 문턱입니다. 폭염 날씨 열돔 열대야 지나 큰 일교차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보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기66님 계신 곳은 더 춥죠. 13도라고 하시네요.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차희님은 이번 주는 반은 에어컨 반은 문 닫고 자는 요상한 날씨로 보내셨다고 건강하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루치아노님, 이 새벽에 주님을 뵙습니다. 참 오랜만에 주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이스크라님, 오늘도 찬송가 들으며 새벽 운동하고 있습니다. 샬롬. 금빛님, 가족의 항해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삶의 방향을 형통케 하소서. 영육 강건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배상진님께서 봉화연의 찬양을 전해 주셨어요. 감사뿐입니다. 준비했고요. 이어서 샬롬규님께서 청하신 곡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함께 할게요. 강찬의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성령이여 강림하사 윤한기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소서. 황유리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올 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김명희 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엔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이쁜이 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남궁송옥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8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서기 17년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빌라델비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지나간 후에도 여진이 계속돼 빌라델비아 시민들은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로마 황제는 피해를 입은 빌라델비아를 재건하라고 명했고 도시는 다시 복구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로마 황제의 도움을 크게 받은 대가로 로마 황제의 절대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에서는 일을 하려면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 했고 가입 조건으로 빌라델비아 도시를 재건하게 해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시민들은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마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미움, 박해를 당했지만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 심판을 면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0: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롱별님께서 청하신 곡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강무림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서울 모태탑 창단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큰 행사가 있고요. 9일, 13일은 체육대회가 있어요. 이동도 많은데 사고 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행사는 잘 끝나셨는지요? 그리고 내일 또 13일에 체육대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체육대회 하기 딱 좋은 요즘 날인데요. 4240번 저희 교구 제1여전도회 회계로 섬기는 봉권사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활동도 힘들어합니다. 우리 봉권사님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유리정은님은 일본에 계시는데 가을비가 시작됐어요. 폭우가 쏟아져 전철이 멈출 수가 있어서 동료가 쉬는 날을 바꿔주어서 쉼의 시간이 되었네요. 동료들의 배려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폭우는 힘들지만 동료들의 사랑과 배려 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감사하네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서연님께서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용기 잃지 않고 이 어려움 잘 버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보라미님께서는 요즘 하늘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청해 주셨네요. 손영지, 김도현, 전지한 함께한 찬양 결혼 축하곡으로도 많이 쓰이는 찬양이죠.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신청하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조수아의 찬양 함께합니다.

너의 한순간 하루살이의 한 달 너의 한 시간 하루살이의 1년 너의 사소한 하루 우리의 일평생 단 한 모금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전부 오늘 아침이니 까마득한 옛날이지 우리가 아직 어렸던 그때

폴 플라이시먼의 하루살이, 즐거운 소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만큼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최승태 찬양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조나단님께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청해 주셨어요. 이규도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고요. 지금 여기님 동생과 부산에서 들을 거예요. 함께 듣는 기회를 주세요 하시면서 This is my father's world, 에이미 그란트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이 시간에는 우리말 찬송 성가를 보내드려서요. 참 아름다워라 메리 제인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참 아름다워라 메리 제인의 찬양 들었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지금 여기님께서 동생분과 함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눈으로 직접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자연을, 이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 보면서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 라베리떼 301님께서는 내일 여행을 떠나시네요. 귀한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청해 주셔서 천인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뱀이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0: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신예숙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김종찬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네팔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지도 열흘을 훌쩍 넘긴 시점. 무너진 터널과 주택 잔해 아래에서 생존자들이 구조됐단 소식이 들렸죠. 멀리 불빛이 보일 때마다 그들은 힘껏 소리를 냈고 또 누군가는 그 작은 외침을 끝내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아직 어둠 속에서 작은 신호를 보내며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무사하기를, 오늘도 그 작은 신호가 구조대의 귀에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길 간절히 기도를 보태게 되는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기다리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돼지 도드람
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Good Music Station CBS FM

집 앞 교회가 새벽 예배를 위해 불을 밝히는 시간. 우연히 남동쪽 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새벽별을 보다가 하늘 가득 총총한 별들을 보게 되네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동과 청량함인지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느껴집니다. 이순꿀님. 와, 그 순간의 감동, 기쁨. 마치 도화지에 검정 크레파스로 칠해놓은 듯이 어두운 하늘인 줄로만 알았는데 촘촘히 박혀있는 별들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여기 있단다.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같이 그 별들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순꿀님 신청하신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고요. 출근길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오묘한 자연의 섭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귀하게 써야겠죠. 고은하님 주신 노래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까지 함께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하루하루가 가는 게 굉장히 아깝고 아쉬운 계절이 돌아왔어요. 어제도 날씨가 너무 좋았죠? 이 때가 가는 게 너무나 아깝다. 가을이 짧은데 귀하게 써야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전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Love Divine,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지방 출장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아침에 활기찬 찬송이 좋네요. 요셉의 꿈님.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전능하신 여호와여. O worship the king,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며칠 사이에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일교차가 큰 가을날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백합님. 최선자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가을이라지만 올해 가을은 최고입니다. 해도 적당히, 바람도 살랑살랑,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쵸? 제가 봄과 가을에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뭐든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이제 가을이 여름 뒤에 있기 때문에 더 환영을 받는 거다. 봄이 겨울 뒤에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받는 거다. 힘든 여름을 지냈을수록 뒤에 오는 가을은 더 환영을 받기 마련이죠. 9월 8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6529님은 와, 우리 아드님 만나서 반가우셨겠어요. 아들이 군입대한 지 77일 만에 첫 외출. 온 가족이 모여 밥 한 끼 먹고 문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책을 손에 놓은 지 14년 만에 아들이 군에서 준 성경책을 다시 손에 들고 읽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아 고맙다 이 말만 했습니다. My Mother's Bible, 나의 사랑하는 책.

영국 정년 조지프 스크리브는 결혼을 앞두고 연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아들아, 너에게는 지금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단다. 아들이 누구도 사귀지 않겠다고 하자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세상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잊었느냐. 지금이야말로 그분께 나아갈 때야. 스크리브는 그제야 주님을 의지하며 시를 썼고 그 시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신앙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진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이별에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춥고 깜깜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 다른 게 있죠. 욥기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둠이 짙을수록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에. 좀 색다른 느낌으로 들어본 폴 깁스의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였습니다. 행복만땅님, 요즘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열어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을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삶이 지쳐있는 날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네요. 8일차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일상이 됐어요. 제가 먼저 보고 가족 톡방에 공유하고 시어머님께도 공유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에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검색해서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에 걸쳐 시편 전편을 낭독했고요. 이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참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이 하루에 10분씩만 들으시면 됩니다. 하루 10분씩 40일간 이어지는 시편의 은혜. 아시듯 성경의 다른 권들은 다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편은 사람이 드린 기도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권이 시편이잖아요. 150편.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끝내고 나면 성경의 어디 권도 다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매일의 찬양 예배 1탄 그리고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이 매일의 말씀 예배 2탄 이걸 우리의 루틴으로 삼아보죠.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그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9월 8일 화요일 아침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들려온 생존자 구조의 소식과 관련된 희망의 내용을 오늘 6시 방송 열며 나누었는데요. 시원한 설레임님께서 오늘 오프닝이 개인적으로는 참 무겁지만 그래도 희망적으로 다가왔다고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라 맥락클란의 I Will Remember You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단순히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기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억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한다. 노래합니다. 사라 맥락클란 I Will Remember You 남기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죠. 2부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

0: 이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화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오셨어요.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방금 흐른 곡은 5765님께 전했습니다. 제가 타고 가고 있는 버스 안의 풍경이에요. 젊은 학생들은 반소매를 입었고요. 저 같은 할머니들은 얇은 점퍼를 입고 각자의 일터로 가고 있죠. 벌써 아침에는 반소매 입기가 이제 좀 으스스하네요. 그쵸? 낮에는 뜨겁고 더워요, 아직. 이제 곡식이 익는 해이다 보니까 이제 해가 따사로움을 넘어 뜨거운데 아침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으스스합니다. 가디건을 걸치거나 이런 얇은 점퍼 입고 나오기 잘하셨어요. 5765님. 2부 순서 이어갑니다.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애청자입니다. 늘 차분한 목소리로 진행해 주셔서 마음이 편해요. 얼마 전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는 남편을 응원합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신청합니다. 0865님. 예, 그리고 진짜 안고님은 아내 추천으로 이 프로그램을 듣게 되셨대요. 고맙습니다. 미호세님, 연휴의 마지막을 아이맥스로 영화 오디세이 보고 돌아왔어요. 어제의 넓은 바다와 큰 하늘의 평안 대신 오늘은 한 사람의 영광과 오만이 어떻게 진실과 속죄로의 귀환으로 바뀌어가는지 온몸을 압도하는 화면으로 대하면서 감동받았어요. 일상의 현실로 돌아와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내기를 다시 결심합니다. 네, 저도 봤죠. 저는 개봉 초반에 봤는데 미호세님은 미국에서 사연을 주신 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관객 돌파했더라고요. 러닝타임이 3시간이 금세 지나갔고 뭐 말이 필요 없는 영화죠. 명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이맥스 극장에서 보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저는 이제 일반관에서 봤는데요. 사실 아이맥스관에서 봤으면 훨씬 더 그 화면이 압도하는 감동이 더 컸겠죠. 미호세님도 감동 있게 보셨다고 하니까 공감이 됩니다. 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순서 흐르고 있고요. 우리도 영화 OST 한번 들어보죠. Live Like That 영화 킹 오브 킹스 삽입곡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6절과 7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아끼는 종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예수님 앞에 나와 병고침의 말씀을 청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식민지 지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높은 지위였죠.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한껏 낮춥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인간적인 자만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믿음이 신분이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26번째 묵상 낮아짐으로 얻는 기적

제키 에반 코,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별빛나라님, 오늘 포항에서 첫 KTX를 타고 일산 국립암센터로 병원 투어 갑니다. 이번이 26회째인데요. 아유, 6년째 다니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병이라서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보너스 삶을 주셨으니 감사와 은혜죠. 10시부터 피 뽑고 전신 뼈 스캔하고 CT 두 번 하면 오후 3시경에 끝냅니다. 힘내서 검사 잘 받을 수 있게 응원해달라고. 별빛나라님, 아이고 오늘 힘든 날이시군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검사받고 병원에 있느라 평소에 이제 가끔 오셔서 사연 주실 때 너무 맑고 밝고 뭔가 순수한 느낌으로 사연을 주셔서 걱정, 근심거리 하나도 없으신 분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겪고 계셨구나. 예, 존경합니다. 힘든데도 이렇게 밝은 기운을 내실 수 있다는 게 참 존경스럽게 느껴져요. 그 밝은 기운으로 화이팅! 오늘 검사 잘 받고 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병이라고 하셨는데 끝이 있을 거라 믿어요. 그 끝은 쾌유의 기적이리라

아내를 작년 이맘때 먼 곳으로 떠나보내고 아내와 자주 왔던 강릉 송정에서 파도소리 들으며 주님의 은혜로 그리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청춘님 계신 곳으로 이 곡을 보내면서 오늘 마칠게요. 에밀루 해리스 Precious Memories.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0: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영향을 받아요. 또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서로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받고 닮아가죠. 이왕이면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 좋은 사람과의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감사할 이유를 덩달아 찾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역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게 되는데요. 이렇듯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이 아름다운 관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들과의 만남,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화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8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박수진, 주리, 전은주 세 명의 어떤 그 CCM 씬에서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요. 이 세 분이 함께 부른 좋아요라는 곡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아, 무시할 수가 없죠. 이게 생각보다 크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늘 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냥 건넨 한마디. 얼굴빛이 좀 안 좋은데? 잠 못 잤어? 나는 막 9시간 자고 왔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내 얼굴빛이 안 좋나?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이게. 그 생각이 떠나질 않고. 주변에 좀 약간 좀 그 냉소적인 부정적인 그 생각을 하는 그 언어를 또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대화를 좀 하다 보면 힘들다. 확실히 좀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있고 뒷담화에 동참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괜히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죠. 팩트체크가 필요한데.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돼야겠고요. 예. 더불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과 오래오래 관계를 잘 좀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잘 주무셨나요? 예, 오늘도 좋은 아침 화요일 시작이 됐습니다. 딸 둘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연서, 예서, 사랑해. 우리 수희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구자술님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은지님은 완연한 가을. 오늘도 샬씨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프닝 들으며 오늘의 다양한 만남 속에 예수님의 향기 묻어있길 기도해봐요. 라고 남기셨고 플로라님은 뇌경색 발병

5개월 된 남편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5개월 예 꼭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재활 중이실까요? 오늘도 화이팅! 해피플레이스님 훈디 463 즐겁게 잘 봤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어제 저희 463 라이브 하는 날이어서 지금 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챙겨주시니 고맙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시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오늘 역시 화창하죠. 예, 아침 기온도 적당하고 살랑 가을 바람도 불어오고 아 너무 예, 정말 쾌청한 가을 날인데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남궁 송옥 레마 사랑의 답함.

0: 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1: 어노인팅,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들었고요. 오레브의 너의 발걸음 축복송, 그리고 남궁송옥 레마의 사랑의 답함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생쥐님, 훈디 샬롬. 지금 고대 병원 쪽 가고 있는데 내부 순환도로 와 너무 막히네요 라고 도로 지금 상황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아, 저도 오늘 좀 일찍 출근하는데도 월드컵 대교 지나서 내부 순환으로 빠지는 차들이 어우 그냥 줄이 길더라고요. 정체가 좀 아침부터 있었는데 이쪽 지나가시는 분들, 요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예, 좀 이렇게 정보 공유하시고 예, 좀 우회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선영님, 삼청공원 말바위 전망대에서 본 평창동, 삼청동, 경복궁, 북악산 줄기, 와 인왕산 오늘 하늘 너무 예뻐요 라고 남기셨고요. 예, 아침부터 약간 조깅 산책 하시나 봐요. 최윤숙님은 오늘 휴무 국립수목원에 갈 예정입니다. 얼마나 예쁠지 감도 안 와요. 저 걷는 거 좋아한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천천히 걷기에 완전 안성맞춤이죠. 수목원. 아, 잠깐 그 스마트폰도 좀 내려놓고 꽃향기에 취해보는. 아, 그리고 우리 눈이 많이 혹사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먼 곳도 바라봐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수목원 같은 데 가면 그 실내 수목원도 있고 또 그 야외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먼 곳도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 수목원은 진짜 저는 이렇게 그 국립수목원을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그 아침고요수목원 이제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와 좋더라고요. 진짜 오감이 막 반응한달까. 일단 거기 가면 눈 즐겁죠. 시각 또 막 풀벌레 소리 아 막 예 청각도, 그리고 꽃향기 불어오니 후각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 또 가을바람까지 촉각까지 다 그 오감이 만족되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 휴무 잘 보내세요, 윤숙님. 감사 또 감사님. 가장 오랫동안 붙들고 싶은 계절 가을인데 점점 너무 짧아지는 것 같아서 아쉬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함. 가을아 오래 머물러 줘라고 남기셨고요.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시죠. 한미영님도 좋은 아침. 네, 아침 식사하면.

아침 동해 가는 길 들었고요. 준하와 나 지저스 러브스 미 예수 사랑하심을 그리고 김종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지선의 충만 감사함으로 님의 신청곡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우리 캔디님 우리 교회 부흥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새벽 예배에 다녀와서 아침 먹고 처음으로 샬롬 CCM에 이렇게 사연 띄우네요. 다들 은혜 받는 하루 보내셔요. 하트. 우리 엄순자님도 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첫 톡 고마워요. 예. 그리고 우리 4667번님도 와주셨고. 아, 다행이네. 별이가 좋아했다니. 예. 그래요. 3683번님은 귀한 태아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저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6일 됐고요. 드디어 너무 기다렸던 우리 아기를 만나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근데 아직 제가 배가 좀 많이 아프네요. 유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CBS 들으며 천천히 회복하고 있고요. 지금 제 마음속에 꼭 필요한 곡이 있습니다. 제이어스의 Celebrate the Light 신청할게요. 힘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들려주셔요. 라고 남기시. 아. 축하드립니다. 예. 열 달을 뱃속에 품었던 그 아이가 또 이렇게 세상의 빛을 보고 태어나서. 아. 지금은 이제 병원에 계신 거죠? 예. 아. 그래도 이제 그 모자 동실할 수 있는 아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테고 아, 이제는 아기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아, 얼마나 신기하실까요? 어, 그 아이 눈은 떴나? 아, 그 솜털 보송보송하고 아기 냄새 나고 예. 너무나 그 신비롭고 신기하고 그렇죠. 예.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도 좀 이렇게 들더라고 저는. 예.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맞이하셨던 우리 3683번 일산 건강 잘 회복하시고요. 예, 또 조리원 들어가셔야죠. 신청하신 곡 제이어스의 Celebrate the Light

아, 여기까지입니다. 피아월십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햇살님도 와 찬양이 너무 흥겨워요. 신나 이라면서 어깨가 그냥 들썩들썩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좋아해 주셨고 제이어스의 Celebrate the Light 이 곡은 우리 368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차분하게 갑니다. 아가파오 월십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이 곡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0: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선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와 거주하여 주소서. 주님은 잠깐 나에게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의 손에 오늘 해야 하는 많은 업무들과 관계들, 풀어야 할 과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문제이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나로 어찌할 바를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